0: 하는 말에 게 하나 인 대한 고른 말 월월해라 하나 거꾸로 또 내려와라 깨깨지나 말았다 배로와라
1: Cool and deadly.